0: 빵짱 예리 쪽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 스파카 온갖 가밋 스플라이.
0: 빵짱 예리 쪽.
1: 무덤 필리언 임포트 루칸 끝방은 바가이 사카르와카.
0: 빵짱 예리 쪽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카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리 쪽.
1: 이 방어 발라클로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고카스 24 호라스.
2: Choy, pabakal! Pabakal ko tiket, one way lang.
3: Di pakanto. Nga, one way lang, ha?
2: Choy, pakanto sa puso ko. One way lang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.